0: 지포지포 라디오 부키 라디오 영웅 좋아 우리죠.
1: 이사웨이노 지사세 고문소카 두겐섬 지사웨 인디베 관제 오늘의 프리미어리지 코멘트에 우아노쿠 라디오 운조 응가쿠토스바고 MTN이 뭐뭐 카츠구라비인지 사수리아비인지 주사와마푸테로 테레케치네네 내 MTN이 뭐뭐 무리조 사수랑가 지루한수왕쿠미타노 토사리부아코야 내치쿠미 wamne ababeti katibetika kumisanya chenja ulo uangule wewandi sedeiro ku www.ababet.com ategwa lina kasimu akatono ngatolina interneti niga stach kumishinana mutanu stankaga hashi ku airtelo ubanyiga stach kumikaga mutanu stach enda hashi ku MTN osobono kwe wandisa utandiko kusibe mipira ababeti we are the best at the game wamne global paints abakule lanje singo kumano mtindo mulunji kubeye ya wansi global paints a reliable product